饱满的果实，每一口粮食，每一颗蔬菜都藏着农民的辛劳。劳动最光荣，耕耘有收获，向质朴的劳动者们致敬。

每一份努力都在为祖国添砖加瓦。劳动的底色是奋斗，奋斗的荣光永闪耀。愿我们都能在岗位上发光发热。

0: 角纵情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走，带你去看沿途的风景。
2: 总要去到延吉吧，吹吹大学的风，可以浪迹天涯，有一种生活叫延吉。

一首朴素的诗，一首从容的诗，一首希望的诗，自由而坚定的诗，含蓄而广阔的诗，圆梦九天，如愿以偿的诗。

91.4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91.4 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호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3월 스무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시 여러 부문에서 힘을 합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따뜻한 5일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시제대 군인 봉사중심에서 주제 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변 최초 시구역 해외 보세전시 체험 집산센터가 개장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일, 5일 연휴가 시작되자 우리 시 곳곳에는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관광지의 민속 공연, 호텔 객실의 따뜻한 대치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 교통운수 지원자들의 빈틈없는 수호에 이르기까지 전시 여러 부문은 힘을 합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따뜻한 봄날 연휴를 만들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통소에 맑고 고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평화롭고 감미로운 음색 속에는 조선족의 천년 역사에 깃든 삶의 시적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 대노래, 한강수 노래 등 전통 민요의 소박한 소리, 조선족 장구의 힘찬 리듬, 동학무의 신나는 춤사위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전통예술이 살아있는 전승 방식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5일 연휴에 우리 시는 독특한 조선족 민속 풍정, 특색 미식 등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의 여행지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숙박업계의 예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내 주요 호텔들의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객실 예약률은 약 90%에 달합니다. 관광객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각 호텔은 숙박, 외식, 특색 체험 등 다각도로 봉사를 업그레이드해 투숙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일부 호텔은 조선족 외식 특색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별미를 선보이는가 하면 다른 지역 요리를 도입해 식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다른 호텔은 경성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휴양 생활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교하고 인간 중심적인 봉사로 투숙객이 편안히 머물며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일 연휴 관광 지원 자원봉사 활동이 만달 광장에서 가동됐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시민족 종교사무국, 공청단 시위는 시자원봉사자연합회와 함께 5일간 진행될 이 따뜻한 관광 지원 활동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시자원봉사자연합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 우애, 상호협력, 발전의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도시의 온기를 전하며 연길 문화관광의 명함을 더욱 빛낼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민족문화관광예술공연, 민족단결지식퀴즈 등이 진행돼 중화민족 한가족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5일 연휴의 자원봉사의 따뜻한 흐름이 시내 여러 곳에서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연길공항에서는 조선족 장구춤, 상모놀이, 민요 메들리 등 특색 있는 플래시몹과 무형문화재 전시가 펼쳐져 여행객들에게 명절의 즐거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연길서역, 중국조선족민속원, 인터넷인기벽, 수상시장 등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여행객들에게 인파안내, 이중언어 상담, 짐 옮기기, 민속해설, 사진촬영 안내, 응급구조, 사진촬영 등의 세심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교통운수국에서는 여러 조치를 통해 운송력을 최적화했습니다.

0: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고속철도 환승 전용선로, 공항 호텔 전용선로, 시내 순환 선로, 모아산 셔틀 전용 로선 등 4개의 무료 공공버스 전용 선로를 순차적으로 증설 운행했습니다. 이 선로들은 고속철도역, 공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모아산 등 핵심 지역을 연결하며 특히 모아산에서 민속원까지의 순환 셔틀을 위해 16대의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시교통운수국은 또 모아산 관광지의 버스 운행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신에너지버스 22대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관광지 접근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연길에서 비암산 장백산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관광 직행버스 10개 선로를 개통해놓은 바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0대의 택시로 구성된 비상수송 지원팀을 편성해 연휴 기간 택시 타기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우리시 문화관광 시장에 번영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4월 29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사전 통보 없이 소형진을 방문해 향촌진흥, 기층당 건설, 기층관리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삼농사에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특색 5C산업을 육성하며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향촌 전면 진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소형진 과수농장과 동산농장을 방문해 편민봉사소와 양로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산업발전, 집체경제수입,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농촌실정과 군중의 수요에 맞춰 기층봉사진지를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봉사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완하여 진지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이고 군중의 다양한 봉사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형진 소형촌 현대농업산업단지에서 왕길보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채소와 과일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재배 규모, 기술 관리, 시장 판매 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경험을 적극 도입, 보급하며 시설 농업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이 산업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형진 장동촌과 소형촌에서 왕길보는 마을 경관을 직접 살펴보고 주거 환경 정돈 및 격자화 관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거주 환경 정돈 및 재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 정돈을 강화하고 마을 청결 관리 기재를 보완하며 군중들이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문명하며 질서 있는 농촌 거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연구 후 왕길보는 좌담회를 소집 사위하여 진 지도부 성원과 깊이 교류하며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당위 전원회의 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으며 공업 강시와 관공 흥시 두 가지 전략을 부각하고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화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 봉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소형진의 도시 근교 지역 우세를 활용해 재반 사업이 앞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건설 성과가 군중 소득 증대, 민생 개선, 귀향 창업 등 측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고 각 민족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각 민족 간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시 발전 대국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도시 산업 사슬의 후원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전력을 다해 대상을 추진하고 자금을 유치하며 발전을 촉진하여 소규모 대상이 곳곳에서 꽃피우듯 활성화되어 대규모 산업의 활발한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1, 2, 3 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온갖 방법으로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농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 및 전성 평균보다 높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운영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상시화하고 위험하고 노후 주택 정비와 무단 적침을 정돈을 강화하며 마을 청결 장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촌 규약을 표준화하여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일선 사업법을 엄

0: 기시다라고 기업자화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며 꾸준한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많이 수행해야 합니다. 기층과 군중 속에 심입해 실질적인 책임감과
1: 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랍은데이 하면 이번 위문 물품은 모두 시정협 경제위원회 공상업연합회 조위원이며 길림국빈 식품교환회사 정경리인 하국빈이 전액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번 위문의 따뜻함을 작업 동력으로 삼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으로 사회의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4월 29일, 시제대 군인 봉사 중심은 연변 중액 자선 지원 중심, 기림군 제대 군인 자원 봉사팀, 노병사의 집 봉사 중심, 애심 기업 등 사회적 역량과 함께 노병사의 집에서 영웅의 은혜 잊지 않고 가장 사랑받는 분들께 경의를 주재 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애심 기업은 10명의 노병사에게 쌀, 밀가루, 식용유 등 위문 물품을 전달하며 실제 행동으로 노병사를 돌보고 영웅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은 노병사 및 열사 유가족 대표와 함께 둘러앉아 진지하게 혁명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전쟁의 세월을 추억하며 초심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혁명 노래 재창 시간에는 격앙된 선율이 홍색 기억을 되살리며 군인을 존경하고 노병사를 사랑하는 깊은 정이 곳곳에 넘쳤습니다. 아랍원대에 의하면 이번 활동은 사회적 차원의 옹군, 사회의 애심 역량을 생생한 실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 다자간 협력, 사회 참여를 통해 옹군 우속의 형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봉사보장 경로를 넓혀 제대 군인 및 우대 무휼 대상의 명예감, 획득감, 행복감을 효과적으로 형성시켰습니다.
1: 5월 1일, 연변주 최초 시구역 해외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센터가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집 앞에서 세계 상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체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집산센터는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기업 자원을 통합하고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케어, 모성용품,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등 한국산 해외 직구 상품 600여 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융합형 해외 전자상거래 체험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상품 제로거리 구매를 핵심 리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자가 집산센터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센터에서는 엄선한 해외 직구 상품 30종에 대한 한정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올리브영 인기 선크림, 헤어케어, 색조 메이크업 등 품목을 망라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구매하고 있습니다. 집산센터 내 모든 해외 직구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 보장과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지통 해외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연길기린길 해외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길림세계공급망 유한회사 등 여러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올해 들어 국내 여러 지역에서 주택공제금 정책이 한층 더 조정 및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제금 대출 한도 상향과 대출 횟수 최적화 외에도 공제금 인출 용도를 넓히는 도시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공제금을 무렵관리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서, 하북, 려원, 안위, 강서 등 여러 성의 20여 개 도시에서 공제금은 주택 구매에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없애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서주, 태주 등 지역은 실제 무렵관리비 지출액에 따라 년간 상한선을 만 원으로 정했고, 장촌, 항주 등 지역은 년간 한도액을 3천 원에서 만 원으로 명확히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우선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직접 줄여줍니다. 공제금으로 무렵 관리비를 납부하면 젊은 층과 신입 시민들의 현금 지출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국 10조 원이 넘는 공제금 요효 자금을 활성화해 잠든 자금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택 공제금으로 무렵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올해 정책 조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택공제금은 단일한 주택구매 도구에서 주택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민생 구조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렵 관리비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제금 인출을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수 광주는 주택공제금을 인출해 주택구매 계약금과 계약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복주 성도는 공제금을 인출해 장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차 공간 구입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도시는 그 범위를 낡은 주택 개조 등으로 확대해 공제금의 일금 다용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봉사 조정과 최적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는 과도한 인출을 방지해 향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용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 공제금의 핵심은 주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장식에도 공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복주시의 공제금 신규 정책에서 주택 장식 인출 정책은 현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제금 납부자와 배우자가 복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후 유효한 주택구매 증빙 서류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서 5년 이내에 공제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주택 장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 공제금 인출 기준, 횟수 등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복주시민 진여사는 올해부터 집장식에 공제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2, 3년 전에 구입했던 집을 여태 장식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알고 바로 공제금을 인출해 장식 비용에 보탰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월 9일 복주시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전시에서 500여 건의 장식 비용 인출이 처리됐으며 우루석 인출액이 4,6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납부자의 주택 구매 초기 자금 회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주 주택공제금 중심에서는 공제금 구조화 잔액으로 주택 구매 계약금 지급이라는 변민 봉사를 도입해 납부자는 주택 구매 시 공적 계좌 잔액을 직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렵 관리비와 장식 비용 외에도 올해 들어 많은 도시들이 주택 공제금 정책을 최적화하면서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구매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금만 인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양측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온 가족의 공제금 계좌를 합쳐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북성 의창시는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했습니다. 구매자가 의창시 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의 부모나 성인 자녀가 대신 인출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종업원에게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의창시민 연여사는 중경에서 집을 샀는데 의창에 계신 부모님 공제금도 인출할 수 있는데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의창 주택 공제금 중심에서는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하면서 의창에서 공제금을 납부한 종업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타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혜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규 정책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의창시의 타 지역 주택 구매 공제금 인출 업무 처리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의료회에 따르면 4월 이후 해남, 남경, 항주, 란주 등 지역에서도 공제금 세대 간 상호 지원 개체 공상업자, 인터넷 차량 호출 기사, 배달 기사.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편아이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거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라. 작은 갈등도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푼다. 한쪽이 지치지 않도록 주고받음의 균형을 잘 지켜준다. 네, 이 일곱 가지만 잘 지켜도 좋은 인연 오래오래 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면 방금 알려드린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란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서품 공백번호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여보!
2: 예, 뭐 왔습니까? 커피를 사 왔을까?
1: 자, 이제 집에 그 용화 생활하고요.
2: 아니, 부께가 갔다는 용화 그랬다.
1: 대님이야, 부께가 5년 있던 게 큰 돈 벌어왔을 때 자가 용차를 몰고 왔을 때 번츠를
2: 이게 땡치로?
1: 땡치? 아이, 땡치를 떠내버리네. 그 애는 지금 시내에다 크다만 보다 다 앉혔는데 한 집에서 5천원 맞춰서 연말에 1만 5천원이 나온다.
2: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1: 아니 이제 저 성덤집에서 투자 그 짧은 우리 동네 한 10집 했다는 거.
2: 아이 그러면 그 집 떨어져서 몇만 대단히 잘 살겠습니다.
1: 그래? 내가 어제야 그 애니 만나봤는데 오늘 우리 집 오겠다. 이제 오늘 우리 똑똑히 알아봐서 끄끄끄끄 시켜줘가지고
2: 우리도 투자를 하자고?
1: 그렇지 꼭.
3: 어, 말아줘야. 말아줘. 그만해. 빨리도 가는 거.
4: 아이고 애구야 이 뭐야 너네 사는 것도 말이 아니구나 이제.
1: 야 그, 어때 내 말하던 거 생각해봤니? 그러네 또 준비해서 또 준비해. 어때
5: 애님이 내 애님이를 믿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좀 무식해.
2: 오 알만하다 알만하다.
1: 아니야 이런 일이 다 정식을 해야지.
3: 아, 그래야 너도 근심하고 나도 속이 끓이게 됐어.
1: 옳소 옳소.
3: 이봐 이게 내 이번에 시내에다 공사 안치는 계획서다.
1: 오.
3: 뭐 집은 높게 놔야 되겠다.
1: 몇 층?
3: 그다가 50층 짓고 말지.
1: 50층이요? 아 대단하다요.
3: 이게 이때까지 시내 투자한 데서 제일 작은 집이다.
1: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3: 대단하기 참 무슨 전번에는 만리장서 첨부하다가 좋아해서 동일하여 못해.
1: 이게 만리장서? 오늘 그나 다음이 또 다음 또
3: 지금 세상에 다음이 커야 무슨 큰 노릇사.
1: 그러게 아니야.

0: 이번에 안토니 이 공사는 수야하게 뭐 생산하는 건 우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질내 제일 좋은 돼지 사료 만든다.
1: 돼지 사료?
0: 이 돼지 사료 공사 안치는 첫째 목적은요?
2: 선량하고 부지런하지만 경제에 원이 없는 우리 동네 분들을 시부의 길로 나가게 하자는 게
0: 둘째는 온 세상의 돼지들이 우리 사료를 먹은 다음에 맛이 딱 들여가지고 자원적으로 우리 동네에 막 쓰러들게 하자는 게
1: 이야, 온 세상 돼지들이 다 우리 동네에 쓰러들면 정말 볼만하겠어요?
0: 응, 그렇지.
1: 이야, 그때 가면 우리 동네 세계에서도 제일 큰 돼지굴이 되겠구만.
0: 자, 이래서 연초에 어쩌면 두 사람은 몇 마리 가서 최고빌로 1만 5천이나.
1: 1만 5천?
0: 응.
1: 그런데 이게 정말 없어.
0: 야, 온 세상에다 돼지 사료를 늘어놨는데 그 말도 못 벌고 있지. 그래, 내년 초에 이 1만 5천을 두 사람은 몇몇 마리가 또 최고빌로 4만 5천이나.
1: 어떻게 4만 5천?
0: 그래,
1: 기다려 담아야 돼요.
0: 아유, 야, 와이 돈이라면 부용자. 야,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정부에서 월급한 경제개발 허가지다. 그래, 이 사진을 봐라.
1: 사진?
0: 응.
1: 그래요? 수염이 깨게 힘이 아니야?
0: 아, 이게 내다. 그래, 요 중간에 요 수염이 세노란 외국 영감은요, 우리 총회사의 독일 분회사의 회사이다. 이 영감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독일이 수도 모스크바 있다. 거기요 머리 세타양 영감은 우리 총회사의 일본 분회사의 회사이다. 이 영감이 이름은 뭔가 마지나마다 담아내기 사이다. 이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있다.
1: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0: 응.
1: 그럼 해님이는?
0: 내가 무슨 그 부처겠니? 그저 북경 분회사의 회사이지. 그래 북경이 오래 있다나까나 각시를 한족각시를 얻었다.
1: 한족각시를?
0: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지. 이 아줌마
1: 그래 곱게 생겼어?
0: 곱게 삶은 생겼겠니? 그래서 영화를 한 20개 찍었다.
1: 영화 배우고 이민이 정말 칠때 그걸 갖다 보겨요? 와르바시 모스크바 아니야?
0: 영국 영감들과 기념사진 찍은 거 같은 정말인가? 이게 뭐지? 야 그래 어때? 생각이니?
1: 어 그래 시선 어떻게
0: 해? 요 계약서에다가 손도사 딱 지금 됐다. 내 이름까지 다 썼다.
1: 손도사?
0: 자, 어씨는 팀있게 여기다,
1: 아야?
0: 어때?
1: 형님이, 이 여자 딸 영화에서 농민 지수한테 딱할 건가미도.
0: 야, 니 눈에는 내 앞에 지수대 보이니?
1: 아이, 무슨.
0: 가만 보이니 생각이 수량 같은데, 그럼 그만둬라.
1: 형님이, 내 정말 굳듯이 아야는데, 지금 내 직장,
0: 이제 이 값이 온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제해라.
1: 그러니까.
0: 야 정말 내 요새 동네 와볼까나 온 동네에서 너한테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1: 뭐라고?
0: 무슨 특별히 값이 말을 잘 들어서 보더라.
1: 야 오나 또 오고 말았대.
0: 누구나 다 그래더라. 값이 말 잘 들으면 좋지 뭐. 가재 화목하고 당근 잘 들고.
1: 내 지금.
0: 야 기지 말라 야 야를 봐라.
1: 큰 모델.
0: 형님,
1: 이게 현금 5천 원. 해봐.
0: 야, 형제지간에 니 5천 원이라면 5천 원 맞겠지 무슨. 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저 시내에다 숱한 일을 버려놓은 게 가서 마저 처리를 해야겠지.
1: 아니, 형님, 왔던 김에 식사 나와가야지.
3: 3호트. 어여 마여, 이 3호트라는 게 이게 어디야, 이게. 야, 난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은 시댈 것 같아. 기껏해야 300원밖에 못 줬었는데.
1: 4만 원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4만 원.
4: 어, 내가 왔음 봐.
1: 어, 봤어?
4: 이리
1: 그래.
0: 알아, 봤어?
4: 아, 예.
0: 어?
4: 아이, 그 무슨 얘기, 계약서고, 증명서고, 그런 거 다 있답대다. 아이, 또 그러고, 왜? 콧대에 마이크 담았고, 무시했느라. 외국 아바이같이 죽은 사진도 있더라, 잼까. 아 이런 거 봤으면 별로 진짜 같은 무산데.
0: 진짜 나도 이제 봐서 진짜 옳다.
4: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둘다 했으면 좋겠지.
1: 이거 그나저나 이제 형님한테 돈 5천원 틈하게 보냈어. 누가.
4: 돈은 어디서?
0: 아이 네.
4: 빨리 말하자 돈 어디서?
0: 글쎄 내 말을.
4: 똑똑이나.
0: 당신 도달에 딱 안 쓰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의할 거 알고 어제 집에 집주하고 돈 5천 원 바꿔와서
4: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때문에 이번도 다시 보기는 했는가? 이게 형님 부탱이처럼 이건 여기 시내잖아요. 띄우다. 내 띄울 사람인가? 제 남서 보기만 하고 싸게도
1: 뭐라고? 야? 이봐쇼.
0: 맞아.
1: 내 지금 여기다가 전화 찍어 오겠습니다. 확실히 딱 파악이 있는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0: 얘 또 영사하야 한다. 후에 형님만 얼마나 참 비스럽소.
1: 아, 무슨 일 지금 멀고 있어. 아, 어쩌네 왔다 갔다 한다.
0: 형, 내가 말해. 아이, 아이.
2: 야, 여자들은 남자들이 망신한테 많습니다.
0: 오빠, 이 4만 5천은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지. 요도는 아주 3층짜리 집이지. 1층에다는 돼지를 치고, 2층에다는 달걀 치고, 3층에다 계산을 치고, 오늘 또 내 자리는 없다니. 아이고, 나도 3층에다 무슨. 그게 뭐야 나한테?
1: 아니 김병호한테 어떤 한국에다 전화를 받은가?
0: 무슨 한국? 그 애니는 한국강 실어놓던 무슨 가라 너 괜히 넘었다
1: 그랬단가?
0: 그래 좀 마지막에 무슨 말 한테?
1: 아니 내 한국말 안
0: 봐 그 읽어 나한테 그 읽어
1: 아, 그래서 예? 내 그 여자 말하는 거 엄청 내가 두고 왔습니다
0: 암소? 예 전화도 암소 있는 거 그래 뭐야 나한테?
1: 들으셔 예?
0: 야.
1: 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관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박은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어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역시 올라갑니다. 잠시라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자 다시 2절 하겠습니다.

눈물 가득한 밤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그 무덤은 존재에게는 어쩌면 무서움으로, 슬픔으로, 기어 미움으로 변질되어 안겨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그 무덤에 엎드려 애고대고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는 마을 사람들을 촌자는 자라면서 보아왔었다. 진달래꽃이 붉고 한스럽고 애잔한 그 모습을 피워올리면 무덤은 마을 사람들이 꺾어다 올린 진달래꽃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달래가 피고 흐드러질 때까지 무덤 앞은 그 무슨 짝이나 새끼를 잃은 산짐승의 호곡성 같은 울음소리로 외자했다. 말짱 아낙네들이 무덤 위에 엎드려 승병내기라도 하듯 울어댔다. 울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하는 아낙네들도 있었다. 순자의 엄마도 그 울음의 대열에 끼어 있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면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다. 잘록잘록 다리를 절며 무덤까지 찾아와서는 누구 못지않게 원체 한 옥탑은 없던 목청을 더 크게 짜내어 꺽꺽 소리 높여 울어댔다.

0: 무더무게 탑상나루처럼 텁수룩한 마른 풀떼기를 소나기로 한 줌 한 줌 뜯어내며 기절할 듯 울어댔다. 춘자는 평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다. 그만큼 불구의 몸으로 가족을 떠받치게 하는 억척녀였던 엄마는 울장도 없었던 것이다. 울음은 엄마에게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의 사치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만 되면 엄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덤 앞에 퍼드리고 앉아 온 한 해 동안 울어야 할 분량의 울음을 다 울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찌나 애절하게 울어대는지 그때마다 어린 춘자는 그 울음을 말릴 염을 못했고 영문도 모른 채 무덤 곁에 동그만히 서서 어른들과 함께 울곤 했다. 무덤 앞에 반듯한 상속도 있고 묘비도 제법 세워진 무덤이다. 그렇다고 누구와 묻고도 쉽지 않았다. 마을 초입구의 큰 무덤이나 작은 무덤은 어린 춘자에게는 흉스럽고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작은 무덤의 묘지명 앞에도 진달래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인 한 사람이 보였다. 풍향이 바뀔 때 작은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미동도 않고 묵념을 들이고 있던 그 사람이 허리를 폈다.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의 흑옷 같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대롱이고 있었다. 순간 춘자는 높뛰는 심장을 느꼈다. 선생님이었다. 마을 교회의 집사, 야학격의 총각 선생님이었다. 그 봄날의 저녁, 춘자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늙은 고모가 웃으며 말했다.
1: 춘자야, 어전후 춘자 니들이 회령암액 도사불로 막 지내는 그 옛말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을에 밤해 껴선다는구나. 예? 정말입니까?
0: 아스만 흥분을 느끼며 춘자가 되물었다. 가난 때문에 여직 학교 문전도 못 가본 춘자였다. 또한 사슴골은 학교가 없었다. 원체는 근사한 학교가 있었는데 춘자가 태어나기 전 일본 사람들이 불을 질러 없애버렸다고 했다. 골이 깊고 외진 사슴골에서는 대척이 있는 수심리 밖의 학교로 갈 수도 없는 처경이어서 그나마 밥술이나 먹는 집에 며칠 제외하고는 이 마을에 춘자처럼 처녀골이 잡히도록 까막눈을 면하지 못한 애들이 많았다.
1: 교회에서 해교를 공짜로 꾸려준다는구나. 저기 령정 쪽에서 선세도 온다는데? 예? 정말?
0: 춘자가 시린 발을 넣었던 누더기 이불을 찬에 치면서 다시 물었다. 또래 애들과 함께 그나마 입담 좋다는 회령집 할매에게서 우물귀신 옛말이나 들으면서 움트는 호기심을 달랬던 춘자에게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1: 룡종 은진 중에 껴나온 서세라더라. 아라사말, 일본말, 중국말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선세라 그러던데.
0: 아이들이 이제 까막눈이라도 면하게 됐다며 고모는 저기 희색이 만면에 했다.
2: 종간 아들이 공부를 해서 무수게다 쓰겠소.
0: 곁에서 어머니가 투명스레 말했다. 굳은 날이면 쑤셔나는 불구의 다리를 주무르며 콧방귀 끼듯 말했다.
1: 그래도 딸내미 하나로 그냥 일자불씩 만들겠냐?
2: 언니 나하고 문자 쓰지 마. 그래도 그 난시판에 눈깔이나 귀 한 짝 떨어진 데 없이 저마이 반반하게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 다 해요. 정간 나이가 무슨 공부요?

0: 공부해봐서 전자문 읽은 지 암표지지.
1: 하긴.
2: 엄마의 통명질에 소다쟁이 고모도 말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어떤 기대로 녹디었다. 며칠 후 춘자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춘자네 또래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조차 새로운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모여들었다. 일본군의 대살육이 마을을 휩쓸고 지난 뒤, 몇 해 후에야 캐나다 선교사들의 힘을 빌어 간신히 다시 지은 교회였다. 교회의 강단 앞에 명정에서 온 야학 선생이 나섰다.
3: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세라고 합니다.
2: 26으로 보이는 깎은 밤처럼 단정한 밤색 옷차림의 선생이 머리를 숙여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4: 젊은 선생구만.
5: 와, 잘생겼다, 야.
2: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호기심에 찬 눈길로 이끗한 야학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춘작의 눈길도 야학 선생님의 목기까지 단정하게 꼭 채운 단축에 머물러 있었다. 옹색한 석유등의 불빛에도 단추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그 단추가 별을 닮았다고 춘자는 생각했다.
4: 근데 선생님 이름이 어째 그렇소? 모세라니, 모임도?
2: 사람들이 특별한 데가 있는 선생의 이름을 두고 호기심으로 따져 물었다.
5: 저 혹시 성경책에 나오는 그 바닷물을 막 갈른다는 모세를 본따서 짓은 이름이 아닌가?
2: 허집싸게 마누라가 물었다.
3: 제 이름은 선친께서 지은 이름인데요. 저물 모자에 세월자를 달아 장모세라 지었답니다. 제가 새 밑에 태어났거든요. 모르지요. 저의 선친께선 제가 그런 뛰어난 인물로 되기를 바랐나 봐요.
5: 아이, 좋은 아버지도 없구만.
2: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깨끗하고 진중해 보이는 젊은 야학 선생에게 홀딱 빠져들었다.
4: 밤에 그런 데선 뭘 하는 덴도?
2: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물었다. 질박한 사람들의 모습에 선생님의 입가에 안온한 미소가 얼비쳤다.
3: 제가 먼저 노래 한 수 불러드리지요.
2: 선생님이 대답 대신 노래를 자청했습니다.
4: 좋소!
5: 아이, 좋습니다. 새 선생, 노래 실력이 어떤가? 우리 한번 보겠어.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정소나 최림 면무령 제작의 최림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을 대할 때 늘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예의를 지킵니다.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얕보거나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친구를 얕보고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면 안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상대방을 낮추고 얕보는 행동을 우리말로 넘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보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넘어보다의 준말로 무언가를 넘겨서 본다는 뜻입니다. 담장 너머로 넘보다, 고개를 들어 넘보다처럼 시야를 가리는 것을 피해 넘겨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넘보다에는 업신여기여, 깔보거나 낮추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행동을 바로 넘보다 라고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넘보고 자기만 잘난 척 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넘보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무리 잘나도 남을 넘보면 안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넘보다에는 넘겨짚어 또 보다는 뜻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짐작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넘보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속내는 함부로 넘보지 말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보다는 단순히 깔보다는 뜻뿐만 아니라 넘겨보다, 함부로 짐작하다까지 담고 있는 뜻깊은 우리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얕보지 않는 마음, 오늘 넘보다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수기강 호남성 유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0: 습금형 정수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보낸 회신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전국 각지에서 청년 대학습 15차 5개년 전망계획에 기여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시장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호남성 장사 류양지 화성폭죽 제조연소 유한회사 작업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수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형이 예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형 총수이는 호남성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며 사후 처리 등 실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수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며 안전생산 책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고히 대응하며 중점업종 분야의 위험요소,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잘 틀어주고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해 이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신을 내려 인원수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색 구조 작업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사후 처리를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노동절 연휴 기간 현재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중점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특대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각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대의 요구에 따라 비상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성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오사 청년제를 맞이해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총서기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총석의 당부를 분발 정신의 동력으로 삼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로운 도정에서 토지를 불태우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원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총석의 경려는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거대한 경려와 분발의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3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중국 석유공정건설유한회사 제일건설회사 정기용접 수석기사 배선봉은 우리 대한 습금형 총석의 긍정은 크나큰 영광이자 고무이며 업계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정신을 지침으로 기능 보국의 조심을 고수하고 일터에 발붙이고 기회와 능력을 연마하며 시공 일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실무적 자세로 업무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난자를 공략하고 장인 정신으로 대국 종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이 기능 성재, 기능 보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고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길림대학 체육학원 교수 우대정은 습금형 총석의 회신은 청년들을 크게 고마워하고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발 정진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투를 통해 청춘을 빛내고 책임을 통해 사명감을 다질 것입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초심을 고수하며 완강하게 분투하는 한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꿈을 실현하며 나라를 위해서 영예를 떨치고 실제 행동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서장농업 목축업대학 식물과학학원 작물학부 연구생인 서른앙종은 오사 청년절 때마다 청년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습근평 총서기에서 청년들은 항상 따뜻한 정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촌 지능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참답게 학습 관찰하며

0: 능력을 절감하고 특색 산업, 농촌 문화 관광 등 흥변 부민 산업에 진력하면서 서장의 경제 사회 발전에 진력하고 고향 사람들이 번창한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활한 대지에 후회 없는 청춘의 답안을 적을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기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 정진하며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각자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적을 쌓으며 새로운 로성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합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구절마다 신시대 청년들에 대한 총석의 무한한 신임과 기대, 그리고 따뜻한 가르침과 간곡한 당부가 깃들였으며 모두를 분발 정진하도록 했다고 표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5·3·1·2 단체인 상해 모속 공간 대모형 혁신 생태 지역 사회 당규원 회석인 장훈은 지난해 4월 총서기는 모속 공간을 고찰하면서 애국심을 품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뜻을 세우며 국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청년들에게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신에서 총서기는 재차 간절한 기대를 제기하고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 정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소를 경결히 실현하며 개인의 분투를 국가의 앞날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領域에 몰두하고 대모형 혁신 생태 건설을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과학기술 혁신 성과로 나를 위해 보답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수도 이과대학 선무병원 부주임 이사 진기는 총서기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을 분발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이사의 사명을 명기하며 개인의 성장을 건강 중국 건설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림상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성실하고 확고하게 실천하며 분발 정진할 것입니다. 실천으로 진료 기술에 정진하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과학 연구에 몰두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한편 이학 고봉을 과감히 토막으로면서 청춘의 힘으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청화대학 수학학부 교수 류성윤은 15차 5기년 전망계획 요강에서 량자과학기술을 미래 산업에 포함시켰다며 어깨에 짊어진 사명감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것처럼 지금은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입니다. 새로운 도성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난관을 공략하고 량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리론 연구, 핵심 기술 공략, 혁신 성과, 실용화 촉진, 전주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관통시키고 과학연구 성과가 진정으로 조국의 대지에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과학연구 인재 육성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를 위해서 출중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에 청춘 에너지를 부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공천단 주황, 전국청년연합회, 전국학생연합회, 중국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가 5월 4일 좌담회를 열고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의는 총서기의 배려와 두터운 사랑을 전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을 전체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5·3·1·2 수상자인 광동성 광주시 공안국 경무기술지대 부지대장 조건은 총서기 회신은 우리가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지는데 전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조업에 몰두하고 단단한 실력을 키우며 이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안 실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란 생명상을 확고히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하는데 청춘의 지혜를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감숙성 민근현 종림공익발전센터 책임자 총리는 개인의 리상과 추구를 당과 국가 사회에 융합시켜야 청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 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힘다해 분투하면서 사막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막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보호하고 식수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개인의 추구를 국가 생태 전략과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지속적인 실천 행동으로 사막 오지에 청춘의 책임을 새길 것입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국가철도산국물류센터산국장 영업부 비단의 길 청년선봉 청년팀 성원인 한빈결은 올해는 15차 5기년 전망 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회신정신을 지침으로 청춘의 리상과 국가의 수요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국제항역 1선에 뿌리를 내리며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운행을 참답게 보상하면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비단의 길에서 더 안정적이고 빨리 달리도록 하며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5월 4일은 5.4 청년절입니다. 전국 각급 공천단 조직은 청년 대학습 15차 5기년 전망계획에 공문하자 조직 단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5.4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단원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 책임을 다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연일 강서 호북 사촌 동지에서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단원들은 엄숙히 선사하고 장정의 길 다시 걷기, 혁명 연수 등 활동을 통해 분발의 힘을 얻었습니다. 장래 하남 복권 등지에서는 청년 롤모델 주제 강연,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당의 혁신 이론과 청춘의 분투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신강서장 정예 등지에서는 여러 민족 각계 청년들이 노래로 민족 단결을 선행하고 변강에 뿌리내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청춘의 강렬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내몽골 강서 중경 등지에서는 각계 청년들이 나무 심기, 기층 관리, 도시 재생 등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다스렸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건강 활력 달리기, 청춘 가요제, 문화시장 등 특색 활동을 개최하여 신시대 청년들의 활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0: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 촉진 정책이 대출 금리 지원, 융자 보증, 위험 부담 보상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회 자원을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도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전반적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점차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주민 소비 촉진 등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 정책 중 개인 소비 대출 금리 지원 정책을 예로 들어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포인트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연합은행 금융서비스대청에서 금리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온여사는 최근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대출 금액이 20만 원일 경우 1% 금리 지원을 통해 연간 이자 부담을 2천 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구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일상적 대규모 소비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항주연합은행 림식 이사장은 지금까지 개인 소비 금리 지원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 2만 가구이고 지원한 자금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정책은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려지는 금리 지원 자금은 올해 중앙에서 특별히 마련한 천억 원 규모의 재정과 금융 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 촉진 특별 자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억 규모의 특별 자금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 2월 항주 여항구에 위치한 한 고도 신기술 기업은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서 은행에서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관련 정책 중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금리 지원 대상으로 중앙재정으로부터 1.5%포인트의 금리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고영영은 금리 지원을 받으면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기존의 4.2%에서 2.7%로 낮아지고 연간 144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4분기 신규 발행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출, 설비갱신 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 개인소비 대출 총액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8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공원 꽃 구경과 산책에서 자연 힐링, 대도시 인기 관광지, 소도시 산책까지 곳곳에서 생기가 찬움쳤습니다. 각지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행사를 통해 연휴의 활력과 동력을 더했습니다. 얼 여름의 식을 맛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0: 광서정족 자치구 룡승현 룡촉 계단식 논에서 농경 행사가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계단식 논 사이로 농경 민요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밭갈이, 관계 작업 등 12가지 전통 농법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농경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강소 안원의 산촌 사이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감남 재차극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객가의 백년 건물에서 별빛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휴기간 많은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찾았습니다. 해남성 과학기술관은 과학축제를 조직하고 조제전시, 도전대회, 깜짝 공연 등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상하 5호 교환선과 라카산 전시물이 큰 인기를 사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앞다투어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길림시 12개 인기 박물관과 미술관은 저녁 9시까지 연장 개관했습니다. 운속 박물관은 음향, 광학, 전자기술을 활용한 고급 전시 설계로 우주와 별들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재현해 관광객들의 별빛 꿈을 밝혀줬습니다. 하남성 소협 공룡유적공원은 과학기술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요소를 융합한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적인 관광을 몰입감 넘치는 선사시대 체험으로 승격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수팀의 사랑을 받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5월 4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여린수로 2억 9,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역귀성 이동 거봉을 위해서 철도 부문은 인기 방향과 시간대에 열차와 야간 고속차를 추가해 여객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역귀성길을 보장했습니다. 도로면에서 4일 중장거리, 도시 주변 고속도로나 도시 진입 주요 통로 등 곳에서 시간대별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주해협은 4일 출섬 역귀성 거봉을 맞이했습니다. 해사 부문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대형 선박에 대한 전과정 실시간 관측을 실시해 제때 안전 우환을 조사하고 제거했습니다. 역귀성길 마지막 1km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교통운수한 무역촉진 행사가 760차에 달했습니다. 그중 무역유대 공급과 구매 접목 행사는 38차에 달했습니다. 행사 참관 구매상은 126곳, 공급상은 510곳입니다. 한편 신제품 첫 발표 특별 행사를 665차 진행하고 출시한 신제품 수는 지난 회보다 29.3% 증가했습니다.
0: 제국회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가 5월 4일 복제소 폐막했습니다. 회의 기간 집중 전시한 첨단 기술과 제품은 6,0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5 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와 2025 중국 데이터 국가 자원 조사 보고서 등 120여 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편 15차 5개년 전망 계획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간 신속한 접목을 실현했습니다.
1: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헌법 기념일 당일 개헌 의지를 재차 표명한 데 대해서 일본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우려 반심 졸록은 1947년과 1948년 재판 당시 부모님들이 일본에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절대 다수의 일본 대중은 평화헌법 즉 일본의 군사화와 일본이 전쟁을 재차 일으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과 자민당은 평화헌법을 약화하고 헌법 제구조를 폐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질서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에스파냐 국제관계 전문가 후안 아굴로는 일본에서 수년간 방치한 역사 기억 문제가 진정으로 청산된 적이 없다며 경험자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침략 역사를 미워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한 국제정치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지역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역사연구실 알타모노프 교수는 이가 중대한 도쿄 재판이 없었다면 끔찍한 전쟁 범행에 대해 법적 효력에는 엄숙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들은 반드시 그들이 국방부가 이를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수는 3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주둔군 규모가 방대한 외에도 미군의 많은 중요한 시설과 기지가 독일에 있습니다.

아무도 슈투트가르트시에 위치했는가 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에 대한 군사행동 주요 후방기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독일 서남부에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의 가장 큰 해외 군사병원과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군사훈련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구체적인 철수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필스에크에 상주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대단급 전투팀 제2기 병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대의 장병 규모는 4,800명, 이는 미국이 발표한 5,000명 감축 규모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주둔군을 감축할 경우 군인 가족의 재배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 병력보다 교대 병력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철수 명령을 초래한 직접적 도화선은 이란 정세 둘러싼 미국과 독일 양국 지도자의 공개적인 언쟁입니다. 지난달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전략 부족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현재 이란 지도부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직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반격하면서 메르츠 총리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에스파냐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주둔 군대를 줄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사태가 폭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영국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몇몇 유럽 지도자들은 이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며 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 분쟁은 국방 지출에 관한 쌍방의 오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호를 받으면서도 상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 이념의 연속으로 이번 철군 계획을 통해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 안전 방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계획에 대해서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게 날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방위 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유럽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독일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정부는 침착한 반응을 통해서 외계의 모든 것이 그렇게 예상밖의 일이 아니고 결코 나쁘지도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미국과 함께 철군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계획대로 철군을 서둘 수 있을지 군사적 결과가 철군 계획보다 이 지역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0: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하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과도 관련 협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실시 계획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나라 특히 기타 발전 도상국들과 백신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필요한 브릭스 국가에 대한 백신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브릭스 백신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백신연구개발 중국센터를 설립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5개 나라 사이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장 건설 협력, 수권 생산, 표준 상호 인증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는 5개 나라가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퇴치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전 세계 방역 사업에 강력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정치화하고 오명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형태는 세계적인 방역 협력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연대로 이견 상의를 대체하고 리성으로 편견을 해소하면서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해 각국이 방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함력을 공동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과 혁신을 견지해 세계 경제 회복과 창의 실시를 추진해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1: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완성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전 9시 내몽골 바얀누르시 등구현 바얀골로진 봉량대천에 위치한 포인트 마트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봉량대천 당지보석이 든 확고는 폐기된 비닐 27.8kg을 포인트로 환산하면 28점에 달한다면서 어떤 물품을 교환하겠는가고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포인트 교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뒤 신중히 고민한 마을 주민 곽병룡은 보온병 하나, 세탁액 두 통을 교환하고 남은 포인트는 휴지로 바꾸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직원들은 무게를 잰 폐기 비닐을 마을의 림시 보관소에 쌓아두었습니다. 폐기 비닐로 정리 포인트를 교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등구현은 주로 옥수수와 해바라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폐기 비닐을 대량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 비닐을 그냥 땅에 남겨두면 무너지지도 않고 캐내기도 어려워 토양 비옥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초래합니다. 등구현 농업목축업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폐기 비닐을 포인트로 교환하면 주민들이 비닐을 회수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폐기 비닐을 회수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구현에는 70 포인트 마트가 77개 있습니다. 마을의 전학군 서기는 우리 마을은 기존의 마을 관리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폐기 비닐 수거를 포인트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kg 비닐막을 가져오면 1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kg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1kg으로 계산해 줍니다. 포인트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비용 등의 일부는 마을 집체 경제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급 단위 보조금으로 해결합니다. 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인력을 통한 비닐 수거는 소규모 토지나 산발적인 상황에 적합하지만 규모화 대량의 비닐 회수에는 대형 기계의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얀 골로진의 한 농경지에서는 폐기 비닐 회수기가 논밭 사이를 오갑니다. 기계 섬과 함께 롤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토양에 남아있는 폐기 비닐들을 수거함으로 빨아들입니다. 균리 부수임은 기계 한 대가 시간당 10여무 밭의 폐기 비닐을 수거할 수 있다면서 일회성 회수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균리 부수임은 대형 기계는 주로 합작사에서 제공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 수거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계 플러스 인력 방식의 수거률은 85%를 초과합니다. 폐기 비닐은 운송 차량을 통해 봉량대천 림시 보관소로 운송됩니다. 견리 부수임은 보관소에 비닐이 일정량 쌓이면 향과 진의 중개소로 집중 이송한 후 현지나 인근 기현의 비닐 재활용 기업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얀누르시에는 이미 275개의 회수 거점이 건설되어 있고 448개의 림시 보관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급 회수센터 플러스 향진 단위 중개소 플러스 총급 림시 보관소라는 3급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 가을 이후로 총 21,400톤의 폐기 비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폐기 비닐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바얀누르시 한긴 후기에 위치한 바얀누르 천능 친환경에너지위원회사 단지 내에는 폐기 비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허혜강 회장은 우리는 톤당 약 70원으로 폐기 비닐을 매입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발전 외에도 폐기 비닐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바얀누르시 우라드 후계의 우윤 원경 물전략 관계위원회사의 공동에 들어서면 파쇄, 세척, 공집, 과립화 등 공정을 거쳐 폐기 비닐이 쌀알 크기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됩니다. 회사 장영근 총경리는 이 플라스틱 알갱이에 신소재를 첨가하면 점적 관수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얀누르시에는 폐기 비닐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총 23개 있고 회수, 이송, 처리의 선순환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쓰레기로 여겨졌던 폐기 비닐이 백색 오염에서 녹색

0: 사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이안 누룻이 농업 목축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대기 비닐의 다양한 자원화 이용 방식을 계속 모색하여 생산, 사용, 회수, 가공, 재사용을 아우르는 전산업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농경지 생태관리의 난제를 순환 경제의 강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고유론이
3: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화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수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0: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불어팬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

화령시 공업및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민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기존 주택 주민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청현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은 본인 및 가족의 공적금, 보수 자금, 엘리베이터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원, 동,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 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저 PD의 FM 미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Not a Bedd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네,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과한 맞장구 이런 주제입니다. 네, 과한 맞장구. 네, 리액션이 과해서 그리고 맞장구가 과해서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래요. 친구도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서 또, 네, 기분 좋아지는 일이라면, 네, 상대방을 위한 그런 칭찬의 한마디쯤은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어떤, 여태 했던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어떤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이런 조언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친구 편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화해하고 나서는 제가 이상한 사이에서도 나름 조용하고 말 못하는 편인데요. 저희 동료 중한 명은 리액션이 그렇게 갑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과하게 웃고 또 과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점들은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뭐 장단점이 꼭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맞고 모든 것이 틀렸다.

0: 对你说王刚。
1: 저집에그용어생각나면요
0: 언니는 부계가있다는용어그랬다
1: 대님이야부계가5년있던게큰돈벌어왔을때
0: 집에가서도대체무슨방법인가똑똑히물어보고오겠습니다아그냥우리소개수사
2: 예예그래그래예
3: 어머니
2: 어
0: 머니
2: 대리가
3: 아진수야
0: 아
4: 근데재수는어디를가느라고
0: 아네
5: 아무슨내왔다고술안지람같은얘기래
0: 아
5: 아쉬지말라쉬지말라고
0: 저얘기라
5: 아꼬집이씨다
4: 야니확실히말게라
2: 나도
4: 야말게라
2: 나도
5: 그만해빨리도가는데
4: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야이뭐야
5: 너네사는것도이말이알고나야돼
4: 야어때내말하던거생각해봤니
2: 그러면또준비해돈준비해
4: 어때
2: 해님이내해님이를믿지못해그러는게아니라이런일은좀무식해
5: 오알만하다알만하다
2: 어아니야
4: 물론전세계적으로도질날제일좋은돼지사료를만든다
2: 돼지사료
4: 이돼지사료공사안치는첫째목적은요정부에서서구반경제개발허가쓰이다여기사진을봐라
2: 사진
4: 응
2: 그요수염비깨기흔히말이야
4: 아이게내다아그리고요중간에요수염이세모라외국영감은우리총회사의독일분회사의회사이다아이영감지금어디있는가그독일의수도모스크바있다거기요머리세타야영감은우리총회사의일본분회사의회사이다이영감이이름은뭐인가아직나마도담아내기사이다이영감은지금어디있다야그래어때생각이니
2: 어그래시속어떻게
4: 응여기약서에다가손도사딱지금대다
5: 난이름까지다썼다
2: 손도사
5: 응어씨는재밌게여기다
2: 아야
4: 어때
2: 형님이이여자딸영화에서농미지수한테따가끔가미도
4: 야니눈에는내앞에지수대보이니
2: 아무슨그런자
4: 더나보이니생각이수다같은데그냥그만둬라
2: 형님이내정말그뜻이아닌데지금내직감아
4: 어 이제이값이온다면토론해가지고그다음에결제해라
2: 그러니까
4: 야정말내요새동네에와볼까나온동네는얘한테칭찬자자하더구나
2: 왜라고
4: 무슨특별히각시말을잘들어서보더라
2: 야오나또오고말았대
4: 누구나다기래더라각시말잘들으면좋지뭐가재화목하고단점잘들고
2: 내지금
4: 야야기지말라야야를봐라너는그저할때부터말아이듣는게큰모습이다
2: 형님이게현금5천원해봐
4: 야형제지간에니5천원이라면5천원맞겠지무슨 자내가가봐야되겠다저시내에다숱한일을버려놓은게가서마저처리를해야되지
2: 아형님왔던김에식사나와가야지
4: 식사사어떻게내어떻게니한테패리끼치돈에아껴라딱할때다놨어라
2: 예예예예
4: 아예예
2: 이도야우리집에집주하고바꾼도요우리집에는어서는
4: 알만하다어떻게하나우리같이열심히살아보자자이게내부계의전화번호고이게신하의방공실의전화번호다무슨의문스러운게있으면저때전화를쳐라
2: 야야야
4: 야해님의어머어째바꾸래

0: 어쩌겠나? 왜 동체도 좀 다설가도
1: 그렇다고 나도 니가 그 아들이 막 그냥 잘 살지 무슨
0: 에이야 달라와
2: 보자 이 1만 5천 원은 명년에 투사하나린 명년 말에는 4만 5천 아야 마야 이 4만 5천이란 게 이게 어디야 이게 나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을 쓸 것 같아 기껏해야 300원 밖에 못 주었는데 4만 5천 이게 꿈이야 생시야 4만 5천
3: 봐봐
2: 봤어?
3: 그래
2: 알아 봤어?
3: 아 그래? 아이 그 무슨 얘 계약서고 증명서고 그런 거 다 있답대다 아이 또 그러고 얘 콧대에 마크 담았고 못생느라 외국 아바이같이 죽은 사진도 있더라 잼까 아 이런 거 봤으면 될로 진짜 같은 무한대
2: 진짜 나 이제 봐서 진짜 못한
3: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투자 했은 적겠지
2: 이거 그래서 니가 형님한테 담아 돈 5천원 틈하게 보냈어 무지가
3: 돈은 어디서?
2: 아이 네
3: 빨리 알아줘 돈 어디서?
2: 글쎄 내지 말아
3: 똑똑나
2: 당신 도달에 딱 안 쓰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양 가고 어제 집에 집사하고 돈 5천원 바꿔왔어
3: 아이고
2: 내가 아이고 내가 그 뒤로 한 달에 살았다 야 아이고 뭐가 내 말도 없어 네 5천원 두산 몇 말이 1만 5천원 명년엔 4만 5천원 이렇게 돈 일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3: 야 정말 아 이래다 5천원 허망 떼우면 어떡하고 그랬다
2: 떼우래 이건 또 당시 보기나 했는가 이게 형님 북경이잖아 이건 여기 시내잖아 띄우다 내 띄울 사람인가 제 남서 보기만 하고 싸게도
3: 전화라고?
2: 야
3: 이봐셔 내 지금 여기다가 전화 치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딱 자리 있는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2: 얘 또 영사야 한다 후에 형님은 얼마나 창피스럽소
3: 아 무식이 창피로 멀고 있어 아유 전화 왔다 갔다 간대
2: 야 내가 아이, 아이, 아이.
0: 야 여자들의 남자들이 망신한테 많습니다
2: 어다 이 4만 5천원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지 요돈을 가지고 수중딸이 집어짓지 일치에다는 돼지를 치고 일치에다는 달고 치고 삼치에다 계산을 치고 오늘 또 내 잣자리는 없다니

건강이고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건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댐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조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시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의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솔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개, 고양이, 쥐 계속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고대에는 고양이 귀신이 있었다지만 최근에는 고양이가 요기로 둔갑하여 일을 저질렀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 옛날 법이 이미 더 전해지지 못하여 고분고분해지 모양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 나는 고양이에게는 요기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유년 시절의 어느 여름밤이었다. 난 커다란 목서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바람을 쐬고 있었고 할머니는 상옆에서 파초잎 부채를 붙이며 나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나와 이야기를 하며 놀아주었다. 갑자기 목서나무 위에서 싹싹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나더니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을 발하는 한 쌍의 눈이 소리를 따라 내려왔다. 난 깜짝 놀랐다. 할머니도 하던 옛말을 중단하고 고양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예, 고양이는 호랑이의 선생이라는 것을 너 알고 있니?

나를 따르진 못하겠지. 나보다 센 것은 선생인 고양이뿐이다. 그러니 고양이를 죽여버린다면 내가 으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고양이한테 화다닥 덮쳐들었어. 진작부터 호랑이의 궁리를 알고 있던 호랑이는 홀짝 뛰어 나무에 올랐지. 그러니 호랑이는 눈을 펀히 뜨고 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단다. 고양이는 모든 재주를 다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나무에 오르는 재주는 남겨두었지. 다행이었네. 호랑이가 성미가 급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목서나무에서 기어 내려올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난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 자고 싶어졌다. 어둠은 한층 짙어지고 미풍이 불면서 목서나무가 슬렁거렸다. 돗자리도 식었을 테니 잠이 안 와 뒤척거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수백 년을 내려온 낡은 집안 콩기름 등잔의 흐릿한 불빛 아래는 완전 쥐들의 세상이다. 재빠르게 뛰어가거나 찍찍 울어대는 그 모양은 실로 명인 명교수보다 더 위풍당당하다. 고양이가 있었지만 밥만 축 내고 아무것도 하진 않는다. 할머니네는 쥐들이 괴짝을 갈아대고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미워하지만 난 그것은 큰 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황차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큰 쥐들이지 내가 키우는 귀염둥이 작은 쥐들에게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었다. 작은 쥐들은 그냥 방바닥에서 돌아다닐 뿐이었는데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것을 은서라고 불러서 천정에서 사는 큰 놈과 구별하였다. 내 침대 앞에는 그림이 두 장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팔개가 대릴 사이로 가다로서 그림 전체에 길다란 주둥이와 커다란 귀가 꽉 차서 내가 보기에도 꼴불견이었다. 다른 한 장은 쥐의 홀레였는데 무척 사랑스러웠다. 신랑 신부로부터 들러리, 손님, 사회자 어느 하나 갸름한 얼굴에 날씬한 다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없어 모두가 먹물깨나 먹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만 몸뚱이에는 빨간 장삼에 초록 바지를 입었다. 이런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은서들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거칠고 저속해져서 길가에서 인류가 시집장가 가는 행차를 보고서도 성교 광고 보듯 하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지만 그때는 쥐의 홀레 의식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해창의 장치처럼 사흘 동안 잔치를 벌리더라도 그 구경에 실증내지 않았을 것이다. 정월 14일 밤은 내가 자지 않고 침대 밑으로부터 쥐들의 행렬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벌거벗은 몇 마리 쥐들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할 뿐 도저히 무슨 혼례 행렬 같진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나는 앙앙불락 지쳐 잠이 들고 눈을 뜨면 날이 밝고 대보름이 되어버린다. 쥐들의 혼사는 청첩을 나르지 않을 뿐더러 뇌물 같은 것도 거두지 않고 진심으로 왕림하여 참석하는 것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이어서 그들이 아마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쥐들의 대적은 기실 고양이가 아니다. 봄이 되어 쥐가 찍찍찍 찍찍찍 하고 소리내는 것을 사람들은 쥐가 돈을 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무선 도살자의 광림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절망과
공포를 나타내는

0: 소리다.
1: 설사 고양이와 부딪혔대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진 않는다. 고양이도 물론 무섭다. 하지만 쥐가 작은 구멍에 들어가면 고양이도 어쩌지 못하기에 쥐가 도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유독 무서운 도살자는 다름 아닌 뱀이다. 몸뚱이가 길고 가늘어 그 원경이 쥐와 비슷하기에 쥐가 이르는 곳이면 뱀도 이룰 수가 있다. 뒤쫓는 시간도 얼마든지 길어 행여 재난을 다 피했더라도 돈을 세는 시간이 길게 되었을 때는 아마 더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일이
1: 하지만 강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그 어떤 좌절 속에서도 떨쳐 일어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과감하게 시대에 앞장서 나아가는 선각자, 개척자, 기여자가 돼 추호도 두려움 없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에 맞서야 하며 거세찬 풍랑도 무성한 가시밭길도 첩첩 난관도 용감히 헤쳐나가고 미래를 개척하고 업적을 창조하면서 청춘과 땀방울로 세인이 괄목할 만한 새로운 기적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섯째,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고심이 련마해 탄탄한 기량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 시기는 능력을 쌓고 재능을 키우는 황금 시기입니다. 청춘을 헛되이 보내 이룬 바 없으니 백발이 돼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갈수록 빠르게 지식이 갱신되고 사회 분업이 날로 세분화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방식, 새로운 경영 형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무대가 주어진 반면에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을 떠매기 위해서든 청년들은 꽃다운 젊은 시절을 소중히 여기고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과학 지식을 힘써 습득하고 내적 자질을 높이고 갈고 닦으면서 능력을 쌓아 자신의 사유와 시야, 사상관념과 인식 수준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시대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 들은 지식을 갈구하는 절실한 마음가짐과 지칠 줄 모르는 의욕으로 꾸준히 배우고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열심히 학습해야 하며 과학문화 지식과 전문 기능을 열심히 습득하고 인문적 소양을 힘써 향상시키며 학습하는 가운데 지식을 넓히는 한편 품성을 련나하고 사업하는 가운데 재능과 능력을 키워 진정한 재능과 학식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혁신과 창조로 나라에 기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품성과 수양을 련나해야 합니다. 덕성은 인간성의 근본으로서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어지선은 중화민족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인격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물질적으로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정신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더욱 오래 지속되고 더욱 깊이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확한 도덕인식과 자각적인 도덕양성, 적극적인 도덕실천을 긴밀히 결합시켜 끊임없이 심신을 련나하고 덕을 쌓으며 도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인생의 길에서 더욱 바르게 더욱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복잡 다단한 세계 변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똑똑히 가리고 올바른 길을 지켜나가며 이러저러한 풍설에 덩달아 왈과 왈부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분별 없이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엄격히 규칙을 지켜야 하며 기회를 틈타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자신의 총명만 믿을 것이

0: 아니라 근면한 두 손과 성실한 노동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누구 덕분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당과 국가 그리고 사회와 인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분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세상사와 대중의 고락, 현실의 모순을 직접 겪으면서 인생의 진리와 생명의 가치를 터득하고 사업의 방향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에서 도덕적 자양분을 섭취할 줄 알고 영웅인물과 시대의 모범으로부터 도덕적 풍채를 감수할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 성찰하며 도덕적 수양을 높이고 대덕에 밝은 인간이 돼 공덕과 사덕을 잘 지키며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락적 개인주의, 역사적 허무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을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경지도 품위도 한 단계 더 높은 인생을 추구하며 맑고 바른 기품과 생기 발랄한 모습이 전 사회에 충만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2: 한다요. 먼저 넘어보다의 준말로 무언가를 넘겨서 본다는 뜻입니다. 담장 너머로 넘보다, 고개를 들어 넘보다처럼 시야를 가리는 것을 피해 넘겨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넘보다에는 업신여기여, 깔보거나 낮추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행동을 바로 넘보다라고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넘보고 자기만 잘난 척 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넘보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무리 잘나도 남을 넘보면 안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넘보다에는 넘겨짚어 또 보다는 뜻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짐작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넘보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속내는 함부로 넘보지 말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보다는 단순히 깔보다는 뜻뿐만 아니라 넘겨보다, 함부로 짐작하다까지 담고 있는 뜻깊은 우리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얕보지 않는 마음. 오늘 넘보다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올해 들어 국내 여러 지역에서 주택공제금 정책이 한층 더 조정 및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제금 대출 한도 상향과 대출 횟수 최적화 외에도 공제금 인출 용도를 넓히는 도시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공제금을 무릎관리비나 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서, 하북, 려원, 안위, 강서 등 여러 성의 20여 개 도시에서 공제금은 주택 구매에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없애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서주, 태주 등 지역은 실제 무릎관리비 지출액에 따라 연간 상한선을 만 원으로 정했고, 장춘, 항주 등 지역은 연간 한도액을 3천 원에서 만 원으로 명확히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우선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직접 줄여줍니다. 공제금으로 무릎 관리비를 납부하면 젊은 층과 신입 시민들의 현금 지출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국 10조 원이 넘는 공제금 유효 자금을 활성화해 잠든 자금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택공제금으로 무릎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올해 정책 조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택공제금은 단일한 주택구매 도구에서 주택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민생구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릎관리비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제금 인출을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수 광주는 주택공제금을 인출해 주택구매 계약금과 계약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복주 성도는 공제금을 인출해 장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차 공간 구입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도시는 그 범위를 낡은 주택 개조 등으로 확대해 공제금의 일금 다용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봉사 조정과 최적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는 과도한 인출을 방지해 향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용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 공제금의 핵심은 주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장식에도 공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복주시의 공제금 신규 정책에서 주택 장식 인출 정책은 현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제금 납부자와 배우자가 복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후 유효한 주택구매 증빙 서류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서 5년 이내에 공제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주택 장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주 주택공제금 중심에서는 공제금 구좌 잔액으로 주택구매 계약금 지급이라는 변민 봉사를 도입해 납부자는 주택구매 시 공적 계좌 잔액을 직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릎관리비와 장식 비용 외에도 올해 들어 많은 도시들이 주택공제금 정책을 최적화하면서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구매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금만 인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양측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온 가족의 공제금 계좌를 합쳐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북성 의창시는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했습니다. 구매자가 의창시 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배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규 정책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의창시의 타 지역 주택 구매 공제금 인출 업무 처리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의료회에 따르면 4월 이후 해남, 남경, 항주, 란주 등 지역에서도 공적금 세대 간 상호지원 관련 정책을 최적화했습니다. 다음 령활 취업 인원의 공적금 가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령활 취업 인원들의 주택 공적금 제도 가입 시범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후 각 지역에서 령활 취업 인원들의 공적금 납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점차 시행되면서 날로 많은 령활 취업 인원들이 공적금의 편리와 봉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심수는 공적금 정책을 새로 발표해 의령활 취업 인원, 개체 공상업자, 자유 직업인들을 공적금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직 직장인과 동등한 대출 및 인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책은 많은 납부자들의 임대 및 주택 구매 수요에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심수시의 령활 취업인원 장 여사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 주택 보장을 받기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하면서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에 신강, 광동, 산동 등 지역에서 의령활 취업인원 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고 제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가입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호적 제한이나 사회보험 연동 등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개체 공상업자, 인터넷 차량 호출 기사, 배달 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전면적으로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납부 방식도 더 영활하게 해 납부 기준액과 비율, 월별, 분기별 납부 주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주택공적금 제도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3월 서무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시 여러 부문에서 힘을 합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따뜻한 5일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시 지대군인 봉사중심에서 주제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변 최초 시구역 해외 보세전시 체험 집산센터가 개장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일, 5일 연휴가 시작되자 우리 시 곳곳에는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관광지의 민속 공연, 호텔 객실의 따뜻한 배치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 교통운수 지원자들의 빈틈없는 수호에 이르기까지 전시 여러 부문은 힘을 합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따뜻한 봄날 연휴를 만들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결시 무형문화재 민속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풍소에 맑고 고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평화롭고 감미로운 음색 속에는 조선족의 천년 역사에 깃든 삶의 시적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 대노래, 한강수 노래 등 전통 민요의 소박한 소리, 조선족 장구의 힘찬 리듬, 동학무의 신나는 춤사위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0: 제인 조선족 전통 예술이 살아있는 전승 방식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5일 연휴에 우리시는 독특한 조선족 민속 풍정, 특색 미식 등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의 여행지로 5일 연휴 관광 지원 자원봉사 활동이 연길 서역,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벽, 수상시장 등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여행객들에게 인파 안내, 이중언어 상담, 짐 옮기기, 민속 해설, 사진 촬영 안내, 응급구조, 사진 촬영 등의 세심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교통운수국에서는 여러 조치를 통해 운송력을 최적화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고속철도 환승 전용선로, 공항 호텔 전용선로, 시내 순환선로, 모아산 셔틀 전용 로선 등 4개의 무료 공공버스 전용선로를 순차적으로 증설 운행했습니다. 이 선로들은 고속철도역, 공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모아산 등 핵심 지역을 연결하며 특히 모아산에서 민속원까지의 순환 셔틀을 위해 16대의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시교통운수국은 또 모아산 관광지의 버스 운행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신에너지 버스 22대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관광지 접근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연길에서 비암산 장백산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관광직행 버스 10개 선로를 개통하는 바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0대의 택시로 구성된 비상수송 지원팀을 편성해 연휴 기간 택시 타기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우리시 문화관광 시장에 번영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4월 29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사전 통보 없이 소형진을 방문해 향촌진흥, 기층당 건설, 기층관리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특색 우세산업을 육성하며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향촌 전면 진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소형 과학기술에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경험을 적극 도입, 보급하며 시설 농업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의 산업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형진 장동촌과 소형촌에서 왕길보는 마을 경관을 직접 살펴보고 주거 환경 정돈 및 격자화 관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거주 환경 정돈 및 재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 정돈을 강화하고 마을 청결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군중들이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문명하며 질서 있는 농촌 거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연구 후 왕길보는 좌담회를 소집 사위하여 진 지도부 성원과 깊이 교류하며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당위 전원회의 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으며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두 가지 전략을 부각하고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화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 봉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소형진의 도시 근교 지역 우세를 활용해 재반 사업이 앞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건설 성과가 군중 소득 증대, 민생 개선, 귀향 창업 등 측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고 각 민족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각 민족 간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시 발전 대국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도시 산업 사슬의 후원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전력을 다해 대상을 추진하고 자금을 유치하며 발전을 촉진하여 소규모 대상이 곳곳에서 꽃피우듯 활성화되어 대규모 산업의 활발한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1, 2, 3 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온갖 방법으로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농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 및 전성 평균보다 높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운영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상시화하고 위험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부단적치물 정돈을 강화하며 마을 청결 장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촌규약을 표준화하여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일선 사업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0: 기업자화 권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며 새로운 시대의 풍조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갈등과 분쟁의 다각적 해결 체계를 정비하여 갈등과 분쟁을 기층 및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작은 일은 마을에서, 큰 일은 진에서 해결하고 분쟁은 위로 이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을 착실히 전개하고 군중 주변의 불량 풍습 및 부패 문제 집중 정돈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민생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집중해 신소 발생량, 반복 신소 건수를 낮추고 일회성 해결률을 높이며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으로 리익을 창출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많이 수행해야 합니다. 기층과 군중 속에 심입해 실질적인 책임감과 실무적인 사업 기풍으로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민생의 실질적인 일을 잘 처리하며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군중의 기대에 부응해 군중의 실질적인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려가지, 부시장 장수량이 조사연구에 참여했습니다.
1: 4월 29일, 5.1 국제노동절을 맞아 시정협기관 간부와 정협위원들은 시 환경위생작업 유한휴에 세워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번 위문의 따뜻함을 작업 동력으로 삼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으로 사회의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4월 29일, 시제대군인 봉사중심은 연변 중액자선지원중심, 기랭군 제대군인 자원봉사팀, 노병사의 집 봉사중심, 애심기업 등 사회적 역량과 함께 노병사의 집에서 영웅의 은혜 잊지 않고 가장 사랑받는 분들께 경의를 주재 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애심기업은 10명의 노병사에게 쌀, 밀가루, 식용유 등 위문 물품을 전달하며 실제 행동으로 노병사를 돌보고 영웅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은 노병사 및 열사 유가족 대표와 함께 둘러앉아 진지하게 혁명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전쟁의 세월을 추억하며 초심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혁명 노래 재창 시간에는 격앙된 선율이 홍색 기억을 되살리며 군인을 존경하고 노병사를 사랑하는 깊은 정이 곳곳에 넘쳤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활동은 사회적 차원의 옹군, 사회의 애심 역량을 생생한 실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 다자간 협력, 사회 참여를 통해 온군 우속의 형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봉사보장 경로를 넓혀 제대군인 및 우대 무휼 대상의 명예감, 획득감, 행복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1: 5월 1일, 연변주 최초 시구역 해외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센터가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집 앞에서 세계 상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체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집산센터는 연결 보세 창고내 여러 기업 자원을 통합하고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케어, 모성용품,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등 한국산 해외 직구 상품 600여 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융합형 해외 전자상거래 체험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상품 제로거리 구매를 핵심 리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자가 집산센터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센터에서는 엄선한 해외 직구 상품 30종에 대한 한정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올리브영 인기 선크림, 헤어케어, 색조 메이크업 등 품목을 망라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구매하고 있습니다. 집산센터 내 모든 해외 직구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 보장과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지통 해외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연길 기린길 해외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길림 세계 공급망 유한회사 등 여러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소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닌가?
1: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0: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1: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1: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0: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1: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1: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0: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1: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0: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0: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놔두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0: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0: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있습니까?
1: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0: 네, 그래.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0: 있었을것같습니다 에너지 10개에해당된다면시험불안이매우높아서시험뿐아니라모든일에자신감이없고우한만큼성적이안나오니까평소에도우울하고불안한생활을하고있을수있겠습니다부모님이나선생님께말씀드려서전문가와상담을받아보는것도좋은방법이랍니다
1: 네친구들어때요방금9가지를얘기한데서우리친구들은몇개가해당이될까요한개에서두개는거의시험불안이없다고할수있고요세개에서네개가해당된다면약간의시험불안을느끼고있습니다그리고5개에서7개가해당된다면시험불안을많이느끼고있고요

0: 의 존엄하며 사후 처리 등 실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노동절 연휴 기간 현재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중점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특대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각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재의 요구에 따라 비상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남성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1: 오사 청년제를 맞이해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총서기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분발 정신의 동력으로 삼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토지를 불태우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해야 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빼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원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총서기 경려는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거대한 경려와 분발의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3년도 중국 청년 오사 메달 수상자인 중국 석유공정건설유한회사 제일건설회사 정기용접 수석기사 배선봉은 우리 대한 습금형 종석의 긍정은 크나큰 영광이자 고무이며 어깨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정신을 지침으로 기능보국의 조심을 고수하고 일터에 발붙이고 기회와 능력을 연마하며 시공 일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실무적 자세로 업무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난자를 공략하고 장인정신으로 대국 중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이 기능성재, 기능보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고 제조광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체육광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서장농업, 목축업대학, 뜻한 가르침과 강국한 당부가 깃들였으며 모두를 분발 실천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수도입과대학 선무병원 부주임이사 진기는 총서기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을 분발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이사의 사명을 명기하며 개인의 성장을 건강중국 건설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림상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성실하고 확고하게 실천하며 분발 정진할 것입니다. 실천으로 진료기술에 정진하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한편 이학고봉을 과감히 토바오르면서 청춘의 힘으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죠. 한편 과학연구 인재 육성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를 위해서 출중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청년들 실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란 생명상을 확고히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하는 데 청춘의 지혜를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감숙성 민근현 종림공익발전센터 책임자 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총석의 회신 정신을 지침으로 청춘의 리상과 국가의 수요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국제항역 1순위 뿌리를 내리며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운행을 참답게 보상하면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비단의 길에서 더 안정적이고 빨리 달리도록 하며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0: 5월 4일은 오사 청년절입니다. 전국 각급 공천단 조직은 청년대학습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공헌하자 조직의 단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오사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단원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 책임을 다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연일 강소 호북 사천 동지에서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단원들은 엄숙히 선사하고 장정의 길 다시 걷기, 형

0: 운수동 활동을 통해 분발의 힘을 얻었습니다. 상해 한남 복권 등지에서는 청년 롤모델 주제 강연,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당의 혁신 이론과 청춘의 분투
1: 이사 보증, 위험부담 보상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회 자원을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도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전반적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점차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주민 소비 촉진 등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 정책 중 개인 소비 대출 금리 지원 정책을 내려들어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포인트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주연합은행 금융서비스대청에서 금리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천억 규모의 특별 자금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 2월 항주 여항구에 위치한 한 고도 신기술 기업은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서 은행에서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관련 정책 중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금리 지원 대상으로 중앙재정으로부터 1.5%포인트의 금리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고영영은 금리 지원을 받으면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기존의 4.2%에서 2.7%로 낮아지고 연간 144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4분기 신규 발행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출, 설비갱신 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 개인소비 대출 총액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8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0: 올 연휴 기간 공원 꽃 구경과 산책에서 자연 힐링, 대도시 인기 관광지, 소도시 산책까지 곳곳에서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각지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행사를 통해 연휴의 활력과 동력을 더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북경 근교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경시는 27개 관광 산책로와 129개의 특색 시골 카페를 통합해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휴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미륜 저수지 구역에서 사람들은 계곡을 거닐고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조공비행 체험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광동성 중산시는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바탕으로 강변 문화 관광을 선보였습니다. 강변 거리가 카페 콘서트장으로 변하고 먹거리와 문화장의 제품의 판매 부스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강가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 룡승현 룡척계단식논에서 농경행사가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계단식 논 사이로 농경민요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밭갈이, 관개 작업 등 12가지 전통 농법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농경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강소 안원의 산천 사이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감남 제차극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객가의 백년 건물에서 별빛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찾았습니다. 해남성 과학기술관은 과학축제를 조직하고 조제전시, 도전대회, 깜짝 공연 등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상하 5호 규환선과 라카산 전시물이 큰 인기를 사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앞다투어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길림시 12개 인기박물관과 미술관은 저녁 9시까지 연장 개관했습니다. 운속박물관은 음향, 광학, 전자기술을 활용한 고급 전시 설계로 우주와 별들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재현해 관광객들의 별빛 꿈을 밝혀줬습니다. 하남성 소협 공룡유적공원은 과학기술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요소를 융합한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적인 관광을 몰입감 넘치는 선사시대 체험으로 승격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수팀의 사랑을 받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5월 4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연인수로 2억 9,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역귀성 이동 거봉을 위해서 철도 부문은 인기 방향과 시간대에 열차와 야간 고속철을 추가해 여객에게 안전하고 질 수 있는 역귀성길을 보장했습니다. 도로면에서 4일 중장거리, 도시 주변 고속도로나 도시 진입 주요 통로 등 곳에서 시간대별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운전자들은 도로상황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주해협은 4일 출섬 역귀성 거봉을 맞이했습니다. 해사부문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0: 대형선박에 대한 전과정 실시간 관측을 실시해 제때 안전 우환을 조사하고 제거했습니다. 역귀성길 마지막 1km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교통운수부는 콜택시 플랫폼을 동원해 고봉기 운송 능력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항, 도로 운송, 도시교통과 연계를 일괄 기획하고 승객들의 야간 도착과 발송을 보상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전국 농산품 온라인 소매액은 동기 대비 14.7% 증가하고 중점 관측 공업 제품 산업의 전자상 거래액은 동기 대비 10.5% 증가해 발전 보고서와 2025 중국 데이터 국가 자원 조사 보고서 등 120여 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편 15차 5개년 전망 계획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간 신속한 접목을 실현했습니다.
0: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헌법 기념일 당일 개헌 의지를 재차 표명. 1947년과 1948년 재판 당시 부모님들이 일본에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절대 다수의 일본 대중은 평화 헌법, 즉 일본의 군사화와 일본이 전쟁을 재차 일으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과 자민당은 평화 헌법을 약화하고 헌법 제구조를 폐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질서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에스파냐 국제관계 전문가 후안 아굴로는 일본에서 수년간 방치한 역사 기억 문제가 진정으로 청산된 적이 없다며 경험자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한 국제정치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역사연구실 알타모노프 교수는 이가 중대한 도쿄 재판이 없었다면 끔찍한 전쟁 범행에 대해 법적 효력에는 엄숙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들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참혹한 죄행 중 하나가 바로 남경 대학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는 일본 관원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행위는 전범을 미워하는 것이며 전 세계는 이를 일치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희였습니다.

오늘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고 철군 규모가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그러나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주둔군을 감축할 경우 군인 가족의 재배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 이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며 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 분쟁은 국방 지출에 관한 쌍방의 오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호를 받으면서도 상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 이념의 연속으로 이번 철군 계획을 통해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 안전 방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계획에 대해서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게 날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방어 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유럽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독일 쇼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정부는 침착한 반응을 통해서 외계의 모든 것이 그렇게 예상밖의 일이 아니고 결코 나쁘지도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미국과 함께 철군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계획대로 철군을 서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병력을 아시아에 이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가까우며 미국은 유럽에 포진한 병력

0: 전략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조율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논평에서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지만 대서양 지역 간 균열은 유럽의 경제 안전을 위험한 경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독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정책의 변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군사적 결과가 철군 계획보다 이 지역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침 좀 보.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범죄와 주요 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신청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거위론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세계를 건설하는데 응분의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푼평님 제12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 하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적 합동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브릭스 국가에 대한 백신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브릭스 백신 연구 개발 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0: 회피하고 떠넘기는 형태는 세계적인 방역 협력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연대로 이견 상의를 대체하고 리성으로 편견을 해소하면서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해 각국이 방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함력을 공동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과 혁신을 견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4.4% 위축되고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은 6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역을 틀어지는 한편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빌미로 보호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등구현 바얀골로진 봉량대천에 위치한 포인트 마트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봉량보급센터의 견리 보조임은 대기 비닐을 포인트로 교환하면 주민들이 비닐을 회수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대기 비닐을 회수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구현에는 70 포인트 마트가 77개 있습니다. 마을의 전학군 서기는 우리 마을은 기존의 마을 관리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대기 비닐 수거를 포인트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kg 비닐막을 가져오면 1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kg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1kg으로 계산해 줍니다. 포인트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비용 등의 일부는 마을 집체 경제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급 단위 보조금으로 해결합니다. 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수임은 인력을 통한 비닐 수거는 소규모 토지나 산발적인 상황에 적합하지만 규모화 대량의 비닐 회수에는 대형 기계의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얀 골로진의 한 농경지에서는 대기 비닐 회수기가 논밭 사이를 오갑니다. 기계 장과진의 중개소로 집중 이송한 후 현지나 인근 기현의 비닐 재활용 기업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얀 눌루시에는 이미 275개의 회수 거점이 건설되어 있고 448개의 임시 보관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급 회수센터 플러스 향진 단위 중개소 플러스 총급 임시 보관소라는 3급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 가을 이후로 총 21,400톤의 폐기 비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폐기 비닐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바얀누르시 항긴 후기에 위치한 바얀누르 전능 친환경에너지위원회사 단지 내에는 폐기 비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허혜강 회장은 우리는 톤당 약 선순환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쓰레기로 여겨졌던 폐기 비닐이 백색 오염에서 녹색 자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얀누르시 농업 목축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대기 비닐의 다양한 자원화 이용 방식을 계속 모색하여 생산, 사용, 회수, 가공, 재사용을 아우르는 전산업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농경지 생태 관리의 난제를 순환 경제의 강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3: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 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

0: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투자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에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이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안녕하십니까오늘도노래한바탕에서인사드립니다박성국입니다네오늘도어김없이오후2시노래한바탕여러분과만났습니다40분간함께노래불러보겠습니다원호연작사황상용작곡리광일가수의당신이책임져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0: 오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교실 코너로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오사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고 분투의 정신을 발양해야 합니다. 분투는 우렁찬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소한 일이나 주어진 임무나 맡은 바 직책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하는 데서 보여줘야 합니다. 분투의 길은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굴곡 많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그 어떤 좌절 속에서도 떨쳐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방식, 새로운 경영 형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무대가 주어진 반면에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을 떠매기 위해서든 청년들은 꽃다운 젊은 시절을 소중히 여기고 청춘을 헛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어지서

저는 중화민족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인격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물질적으로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정신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더욱 오래 지속되고 더욱 깊이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확한 도덕 인식과 자각적인 도덕 양성, 적극적인 도덕 실천을 긴밀히 결합시켜 끊임없이 심신을 련마하고 덕을 쌓으며 도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인생의 길에서 더욱 바르게 더욱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복잡다단한 세계 변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똑똑히 가리고 올바른 길을 지켜나가며 이러저러한 풍설에 덩달아 왈가왈부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분별 없이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엄격히 규칙을 지켜야 하며 기회를 틈타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자신의 총명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근면한 두 손과 성실한 노동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누구 덕분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당과 국가 그리고 사회와 인민의 은혜에 보답 하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분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대끼고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세상사와 대중의 고락, 현실의 모순을 직접 겪으면서 인생의 진리와 생명의 가치를 터득하고 사업의 방향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에서 도덕적 자양분을 섭취할 줄 알고 영웅인물과 시대의 모범으로부터 도덕적 풍채를 감수할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 성찰하며 도덕적 수양을 높이고 대덕에 밝은 인간이 돼 공덕과 사덕을 잘 지키며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락적 개인주의, 역사적 허무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을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경지도 품위도 한 단계 더 높은 인생을 추구하며 맑고 바른 기품과 생기발랄한 모습이 전 사회에 충만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1: 톡으로 긁는 소리가 나더니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을 발하는 한 쌍의 눈이 소리를 따라 내려왔다. 난 깜짝 놀랐다. 할머니도 하던 옛말을 중단하고 고양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예, 고양이는 호랑이의 선생이라는 것을 너 알고 있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애가 어찌 알겠니? 고양이는 호랑이의 선생이었단다. 원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호랑이는 고양이 문하에 제자로 들어왔단다. 고양이는 덮치는 법, 잡는 법,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마치 자기가 쥐를 잡을 때의 방법처럼 말이야. 이렇게 다 배워내자 호랑이는 이젠 재간을 배워냈으니 누구도 나를 따르진 못하겠지. 나보다 센 것은 선생인 고양이뿐이다. 그러니 고양이를 죽여버린다면 내가 으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고양이한테 화다닥 덮쳐들었어. 진작부터 호랑이의 궁리를 알고 있던 호랑이는 홀짝 뛰어 나무에 올랐지. 그러니 호랑이는 눈을 펀히 뜨고 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단다. 고양이는 모든 재주를 다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나무에 오르는 재주는 남겨두었지. 재빠르게 뛰어가거나 찍찍 울어대는 그 모양은 실로 명인 명교수보다 더 위풍당당하다. 고양이가 있었지만 밥만 축내고 아무것도 하진 않는다. 할머니네는 쥐들이 괴짝을 갈아대고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미워하지만 난 그것은 큰 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황차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큰 쥐들이지 내가 키우는 귀염둥이 작은 쥐들에게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었다. 작은 쥐들은 그냥 방바닥에서 돌아다닐 뿐이었는데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것을 은서라고 불러서 천정에서 사는 큰 놈과 구별하였다. 내 침대 앞에는 그림이 두 장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팔개가 대릴 사이로 가다로서 그림 전체에 길다란 주둥이와 커다란 귀가 꽉 차서 내가 보기에도 꼴불견이었다. 다른 한 장은 쥐의 홀레였는데 무척 사랑스러웠다. 신랑 신부로부터 들러리, 손님, 사회자 어느 하나 갸름한 얼굴에 날씬한 다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없어 모두가 먹물개나 먹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만 몸뚱이에는 빨간 장삼에 초록 바지를 입었다. 이런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은서들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거칠고 저속해져서 길가에서 인류가 시집장가 가는 행차를 보고서도 성교 광고 보듯 하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지만 그때는 쥐의 홀레 의식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해창의 장치처럼 사흘 동안 잔치를 벌리더라도 그 구경에 실증 내지 않았을 것이다. 정월 14일 밤은 내가 자지 않고 침대 밑으로부터 쥐들의 행렬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벌거벗은 몇 마리 쥐들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할 뿐 도저히 무슨 혼례 행렬 같진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나는 앙앙불락 지쳐 잠이 들었다.

읽어. 눈을 뜨면 날이 밝고 대보름이 되어버린다. 쥐들의 혼사는 청첩을 나르지 않을 뿐더러 뇌물 같은 것도 거두지 않고 진심으로 왕림하여 참석하는 것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이어서 그들이 아마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얼마든지 있다. 유독 무서운 도살자는 다름 아닌 뱀이다. 몸뚱이가 길고 가늘어 그 원경이 쥐와 비슷하기에 쥐가 이르는 곳이면 뱀도 이룰 수가 있다. 쥐쫓는 시간도 얼마든지 길어 행여 재난을 다 피했더라도 돈을 세는 시간이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에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 흙이 딱딱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텅설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过，凭什么我能在人海潮中和你相拥？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